0: 스테링기 호봉.
1: 리베히 FM 노아디에 1 메가헤르츠.
2: 누디 1 메가헤르츠 디베히 FM 게 콤메 가디레게 푸르타마 라베카베스 디베히 암라라게 라베.

미하도 디니다파 자우라게 로랑 에레 닌젠네 이투바르 쿠르무카 미하다 브레 쿠라다나 피리에 자우라에 칸누리베네 에카마쿠 에바라쿤 자우라에 칸누 푸두누 로비 우니비마 린지베 소티헤나 마사케 테르캄게 고툰 나시파 브레 쿠라다나 피리에 린지야 칸누리베네 에바라쿤 린지야 카베스누 푸두누 테드웨르캄 우니비마 Nasife soti hela. Hiva ki kamu ke gotun rinziya vure kulataan anghene nasifa kannu di pene. Evarakun nasifa ka vesnu fudunu. Karuhikun nufidi.